생겨나봐. 샹라 초양도바 동이 비행조 고슈지. 블록스와르 관리 초이 비행지비 미비 군제시비 나라. 나지 매일리비 지체자 자차 주제자나 린실 초이 오인비나 초는 좋아군지 수이 시시나 문제범이. 무슨 일로 니들 초원상 동지는 최소가 준수비 제도인라. 대외자 초체를 못 떠나 디 메이즈기 대단한 빈도 전부여라. 전도 카군비 소화성류는 르부르초 문화의 따인비 대대 강조 체단대비 초점원 옛날 축구 전장소 동지는 하장극의 전부라. 대상업이 빠진 다지치비 콩어레토 동자 암호당 수미리 나소여라. 대동아 추이 찬시디 동경야 힌도만 보여라. 마치 동자들의 또마사 공비 동화 세토바는 유무거장 공바스비 효라 주부 너바양 강장유비 나치 뒤다 남아군도 동작 응어모다 스물세 통지매라 림의 당장구 추종모다 추구소 대나 주부 대탕라 빈도 신도 진부여라 대양 주의양

0: 다디 도디 응로 향텐캉 요시 사자디네 땡이 도디 향 응바 종초니비 도디 응로 조디 사자디 장디인 향텐캉 사자딘 조지 준진양 로지 토가 졸리라자라 제거시 비체도 임바시 겐자히 핀소라지 응로 향텐캉 조지샤치 렌바 다자 건조 루지디 조지시 세 사자당 쿄로소 괴니제 차진다 고런 침바라 니여라당 렌바퍼디 준바인인 大家拉萨中间多地乡我把中错了北京多地我老乡天空协吧我所写我跟家同居所就业了路德米人刚刚七夕协饼这部地乡拉里里热追特别德林北京龙天津这里空看给龙天津阿当一举比虚浪协饼来前呢拉萨中间多地乡我把中错了你比北京多地我老乡天空跟跟口啊这些拼错了当空跟我老乡天空跟过了开大协饼来我对家的就音乐比
1: 제제

0: 샤베네다 즉 신변에 튕겨 보고 지순데 유인대스나 근처 돌직 강에 망고 제 용기들이 인행하래 선주르다 지내디 간주 베베무이디 아니 콜로큐간 직수스 다고르지 접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디 딱딱고라 니만게 소리들발 안티 내주순데다 다 조신다미메 나무네 차선에 교초보다 눈빛이 사치다 강글로 레스루시 나라비네 죽들이 막 즉 선배 나고 가손을 깨면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 직상을 단제 안티 눈에 젠디 돈샵을 쏘고 돈제 소스 죽고 쏘엘 쏘고 소스 드바 지기 내다이나 근지 돌 자기는 야르도에다 근지 돌 몽구시 도들이 이네다티 십지기 아레센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딘주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겠디 물로겠디 다 쉰주 봤으나 딘데질 단데 나래도 봤자 멍구제비 딘데 도나치겐디 미세스 개메바 니네 다 벤처장 우이고 루규네 차샤비네 개용 니만에 다 파존 로침부 유바 어 딘데기 루기디 유즈다다 딘데 좀비네 땅 안서 세드리게 고치베 제제 즉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모호발라네 지네 루규가 내 유부다 니네 다 루춘조돌 오냐마 그네 딘데 지 유부다 벨 온 딘데 좀 샤세 지기
1: ཁྱི
0: mirigi kechun de mechala tamul ol kabarji che chunju gon dene dinde da kupagina koza yebe shugo dwa leg me du dwa kam pa chin chi chi an chala tu tu su nyu me che tan bu do chala pa na gi tu nyu me dwa yang ga da yi ge me de ngul lo sham de kan de tu cho jin ra ne tang an ju ge na tamul ol gor ge nyu yu ge na tamul ol gor de che chi ne ngan ju pe pe dwa ge ngu gi tangwe mwanshi ya wushira yo marwal ane tinde me tuita mba kanyan shibu chayachi za ta kachogre ongwe di tsu nyabi na di lukyu kandreyi na penchashin di rodang du lukyu kandreyi na santinel kanyan mungu chayachi ta yinye le
1: nyengu na chayabi na tatwa nyosong chiya ta tinde kwa na mungu chigi patsu kichi chiya ta chikar sugre nyugwe tsungwe siya tinde mungu tu
0: diwaya kyanga tanda nganchu kyanangi nyingu nyingbe ᱛᱟ ᱠᱟᱥᱚᱨᱮ ᱠᱚᱥᱟᱱᱮ ᱠᱟᱜᱩᱢᱤ ᱚᱨᱵᱟ ᱛᱤᱱᱫᱮᱡ ᱢᱚᱝᱜᱩᱪᱤ ᱛᱟᱝ ᱟᱨᱮ ᱨᱚᱨᱮ ᱛᱮ ᱛᱚᱛᱤ ᱛᱟ ᱢᱟᱝᱥᱤᱛᱤ ᱪᱤᱵᱨᱚᱯᱛᱨᱮ ᱛᱮ ᱨᱩᱫᱩᱛᱟ ᱛᱟ ᱛᱚᱛᱤ ᱠᱟᱨᱮᱥᱮᱱᱤ ᱪᱤᱱᱮ ᱛᱟ ᱤᱨᱛᱟ ᱠᱟᱱᱮ ᱢᱟ ᱥᱟᱥᱟ ᱪᱟ ᱛᱟᱢᱩᱫᱤ ᱢᱟᱡᱚᱢ ᱛᱤᱱᱫᱮ ᱠᱟᱱᱮ ᱠᱟᱝᱮ ᱥᱤᱵᱴᱷᱤᱜᱤ ᱱᱤᱱᱮ ᱛᱟ ᱛᱤ ᱞᱩᱠᱩ ᱠᱟᱱᱮ ᱢᱟ ᱥᱮ ᱛᱟ ᱠᱟᱱᱡᱩ ᱛᱚᱞ ᱛᱟᱱ ᱛᱤᱱᱮ ᱯᱟᱱᱮ ᱪᱤᱵ ᱭᱟᱨ ᱛᱚᱭᱮᱱ ᱛᱟ ᱛᱤᱱ ᱛᱤᱱᱮ ᱢᱟ ᱠᱟᱥᱚᱨᱮ ᱱᱩᱭ ᱫᱤ ᱛᱩᱨᱩᱵ ᱠᱟᱫᱤ ᱤᱢᱮ ᱜᱱᱮ ᱜᱱᱮ ᱠᱟᱫᱤ ᱤᱢᱮ ᱛᱤᱜᱮ ᱠᱟᱱᱞᱚᱛᱟ ᱪᱤᱠᱢᱟ ᱪᱷᱟᱛᱥᱟᱝ ᱪᱤ ᱥᱚᱭᱤᱥ
1: ᱱᱚ
0: ᱢᱤ ᱛᱤᱥᱚ ᱞᱩᱠᱟ ᱢᱟᱨᱵᱟᱞ ᱛᱟᱝᱨᱮ ᱢᱤᱭᱨᱮ ᱛᱮ ᱛᱟᱞᱚ ᱱᱟᱱᱮ ᱪᱩᱭ ᱯᱚᱨᱩ ᱱᱟᱞᱚ ᱛᱟᱠᱟ ᱥᱚᱨᱮ ᱟᱸᱡᱚ ᱤᱜᱤ ᱱᱟᱞᱮ ᱯᱮᱵᱮ ᱢᱩᱭ ᱪᱤ ᱵᱩ ᱢᱮᱢᱵᱟ ᱱᱚ ᱠᱮᱱᱟᱝ ᱜᱮ ᱢᱩᱭ ᱱᱟᱢᱮ ᱢᱩᱭ ᱛᱮ ᱛᱮ ᱢᱟᱝᱜᱩ ᱭᱮᱞᱟ ᱟᱸᱡᱚ ᱫᱟᱱ ᱤᱜᱤ ᱱᱟ ᱭᱮᱵ ᱛᱮ ᱢᱤᱢᱟ ᱥᱚᱜᱚᱨ ᱥᱟᱜ ᱢᱟᱨᱵᱟᱞ Tigel chashan dande rimbudad rimbungat lede yawarba.
1: No,
0: sir. Tigel tsangmarach yu.
1: No, sir.
0: Dur chache tar longa da chuy boru nal da dan dambulingi nguydi ngara yugina tuan yawarachi.
1: Ah.
0: Suayagi cheshi da dande wune chashan gyego gyalatachi nguy yugina nguy tuan yu.
1: No.
0: Shugui nguy da da 자그다 산 지그지그 여러
2: 주바주바
0: 어디고 되게 이날 돈에 입수고 인스
2: 알레스길 로게 나라 알레스길
0: 하든데르지레 오지기 네로고 난 차셔네로고 담물로미 드데셰뉴 다 케르드네 칼레드네 케 케르카레 시드 카레직 시그마레 우그로 쿠마레 세스인데다 기부마제세 된데직 셰드 먼구스도 이네마레 셈베날 다가소레 겐슈 제케스테네 메소제데 라게 대그 그것이나 또 여러발 아니 된데지도 담바 다 기부제테네라 갈레케만라 다 시중 땡기르바나 담 다 마시군데 다 조치셔던데 시주시 걸럽 시샤 발랭게 딜리투 디 담어지 스웨게 미다 니네 가서 그랬다 직계 유신에다 세녀데네 즉 님부스 제부스게 메베스네 님부스 메베스 다 근데 지금은 땅아래 지네 미망 샨데 슈에다 니네 마오발레 드네 달로촌졸 롭촌치세 다 랍트사가 조금 말다 다 랍트 차샤네 유기나 폐배 쉬고 아니 다 롭촌 유기나 배 쉬고 다 랍트 침부지 되지 템베 되지 문제지
2: 그랬어
0: 어 근데 지간에 다 봐줘 즉 답시 유지했다 이제 너무 발로 어디 다 유기 즉 다 샴드윈 칸스도 다 맞춰 주시되 다 랍트 침부지 조배 근데 문제를 지기 위해서 아니 조치시 너무 발로 시중 그때 막 다 우트인한다 망조에는다 간게 자주로랑 내만한 줄라 단데 문튀네 자주로랑 나라나 슈비니스
2: 다다리 레스기로 단데게나게 콘스무스 다지 잘라님과 수 뉴욕에도 파지 존용미 숨으러가기라 안데데 게나게 치기미니데 안 망부지게 게나게 잘라 님과 망부든데 이거 하고 있는지 드디어 아직 게나 돈다 데이터서 드디 게지스니베기라
0: 다딘데 돌기라 단데 문에 차산다 직셔도 망고 된다 이주리 나이든데 군유여
2: 레스기
0: 안다 증네 차산네 뉘닝부터네 바르브스야 선을 소바다 직무이디 가네 좀이나 삼이도서 같이 도부사겐데 망고도 나문에 차산네 다 가지게 랑무이디나네 중기 임베 또한 유베 생겼는데 어 가지게 낸데문디네든데 요누구 유베 뇨에 뇨에 임베세 기지되게 몽도 이내에 다 쫓으시디 어 디네 나단부터 쫓뉴메라 쫑메스
2: 노스
0: 어 다치란 종아 쫀디 유브든데 유나 마키란 종아 콘토브시라 테토스 마레스 어 콘토브 테토스 마레 안 키란 종아 나분다고 제는 맞춘유기 인스체제
1: 이내 다니 자된디 쪼카라스네 조녀비네 방다 유보다
2: 군세고
1: 군세목네 레유맹디 다체신 주제디 개침벌했던게 그래서는 같이 지도관 더 고마워들 속든데 야 같이 샤샤는 밤에 더 아직 사사 준도제 날 샤샤든데 임비네 야 디 부귀든데 크라살마 된요 지로를 더 돈다 만다지게 대신에 좀 먹고도가 어딘데지 다가서래 자든 딘진제 이게 두둑멍구 재빈이 있어
0: 따단데 여기 날 차샤네 대방무기 리타다 치질하지요 돈베 어딘데 제다 두둑 재샤요 따 주마 조치시디 먼저다 개고진 문에 차샤네 미리 증언에 차샤네 조치시디 그 방다지 과로 방다지 조디 외비 방다지 오르면서 미이따 방다지 가서래 tempo ayu sangare da to porta dinje jitsan da me be ke ne ma to je ke panda je da ane me be ma ne tin pa so mi ri tun ri lo so wa bin ja lo so wa kang lo de pa so je ke je ke zi tun pa so je da je ke je ke je lo chon je je dinje ke da pe yin jin bu ji me ro sa na ru mun zi ti ji ge yu sa
3: Singing

조 남초 향나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드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 소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트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키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왠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비타 차와시 yin yang lang kong zhu xue xi bi ga su zhang gu ki 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ki 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n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xie mi lang ba na wa wo wa su ji ni da tian qi yu bi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cha ju mi bi zhin gu xi jun yin zhu wu nam cu gong se ba di na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ju mi bi gu di shi

담배 달라야 달라와제라 야 초로다니야 곤창사냠레 야 까모다리야 타봄보제라 야 틈로다니야 밤마디레와 야 까모다리야 타샤르와제라 야 추마다니야 로데탐네모 야 까모다리야 샤차모렐라 야 조나다니야 타촌조다촌바 야 두케다손야 테타제마르소 야 톤사달라야 나아흐케레 야 안도고다세야 탄돌론도타 야 칸다다리야

Maji chao yin na, ran chao pyo me re di, loka di kya cho ta,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r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e, kesa kya ri dung di, man zui do di zong la, ayu nang ke ta yu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u. Ti yin si kwe ya, gyun zi yang kar re se su. Ta di nga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kesa kya r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u. Kesa kya ri dung di, ta ji pham zhan si ne r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ong la, kesa kya ri dung pi w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수는 증가요래. 대인데 중재년한테 제보 인수 등대 지시요. 니네 기사제부 중팀에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도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수에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체 교수는 제시 인단의 가장 기침 보여. 대인도 좀 기사제부 중디 인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지시제. 숨내 차이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 야요마 풍송 처부도 야요마 왕조 중부 망부 디제디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도 지도서 두고 요래라 반단계 지만 지만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도 중기야 진단 친구 찍죠.

0: Sumni, Satu Yazun Chigu. Jungu Jogi, Avidiga Choda, Chumra Jenda, Tsungle Jinki Zadun Shirisun, Nyamleki Riglam Sardu Chede, Jungu da Avidiga, Dele Nyamle, Junji Mibra, Buze Torda, Rimburu Yunguru, Gudi Tondu Yuji Sungu. Andai Tewayi, Namibia da Jungu Wadiki Zaroni, Logu Yurin Tempata, Gegum Nibu Jewa, Tunyu Rimburu, Chuze Tobe, Kumbe Chungu. 中国空战党5年内龙家的居民阿科瓦的卓森科宾阿这些的历史就赢中国的立金级阶级阴巴的卓西习近平给开战点别国际部编就的基础空别铁子民教根基移民区别中介托别那么别要求的中国派的给这瓦的策略通勤区别的中国几个杂队罗电局民阿拉林达的信誉中国人民用罗军的解析的阴巴的吞治了凶人的平均一起电都动
1: 냠례야기동마제체데계급니뷰균용특주냠례로대제와라콩베티베치와용교로 센제 신례 추비 등공소 개공소 냠례 치쇼 치르단데 남미비에 벤주 지도 공비라 로람체 유지고 최신유 중국 조지 투윤 징부난 남미비아 추비 링진 아베디게 계급라 게세 메베 갸뷰다 로람체바다 계지다 서구지 차든트 창샤게 랑조 진유 남미비아 조지 중국 초의 지도의 튼주라 흉륜 개대 공베 조신베 계급기 튜몽 기변라 송중다 미리기 레왕지 둔초바 족도 유지 송유 解明能出席,解明你比作大企,边住牛中的,面具确定,罗素,没修听供所,结供给你们的一只盲部的名单,对吧,定吧难语。全你比,退入设备,中国的,那么比也两万几吨错不足够的,中华民马几吨结合的,那么比也几吨结合的,你们这些这边语。你的公募,习近平的彭丽元气,你们做个亲密,十多从今度,安代,对吧,当街了,各数学位,随顿项目。
2: 这个雷库那边为内区，这个书记习近平去，阶级的参赛来参加操场谈，抗议的原始操场，中国参赛团组去，借用团民操场听组织的建议讨论会，松懈开进来。你那么罗先生，让阶级参赛参加了特别，充这开进了，定做抗联那么谈，参赛空白的车票全部三百二十顶上拿花，根据苦心谈，卡在贵州去三百。 来跟主席俺们去吃了东瓦汤，龙安镇给吃过酒俺们去个去，现在吃下过去，当中俺给规制卡，团结用户的女婿又给他们进一步参与的，让这卡些团聚。假期作秀参加来团别，这些书记松懈开进去，突然在别参加来团也不主角了，团结给卡些些团聚。
3: 陆总堂和丁司令部堂，拉达拉团结他几多些吧。现在来团结也不准备缺心堂，心术俺们为吃了东瓦这些的，现在也可多不清，总用些别名菜销售，老店居民啊团结七八堂，现在。

0: 아니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을 다 받던 거 주대 가 제모를고
1: 오마시 제티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니 호추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 주대
1: 오지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dünya nga zu zhang mi a ku li feng ge luo ji qian jie nga ma ma le xiang de qu yi la ne mi bi jue zhang la luo jiang xia ji de de go
2: luo chong zhu bu zhe mu yue de qian nan jia da da ni xin bi lin qian tian ne bi jiong long qing nin qin li kong kang ge long qing jie xi bi lan yi qi bi lin qian di shi
3: 我是想准银七七对土豆安全连前年班格斯学下了门天安全连前年入喜比综艺喜比综艺
2: 罗昌主播周末有的，等那个西北中央团去对村农，罗马一些新把一支笔，秋冬西北个中央前团去赢。

아버지 제체 미체정 뉘엔주 통일이 조보노바조 고도 세바데네 모모니레 처보콩게 제동 비정이 푸토슈위 첸위엔 중국 공천당 전부 유대제 가지 송리 지비코이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아야테니 다 선지바게 다 용이 노노만 준도위 디슬라 다 토마 게와 레지데 파르데 게와 용게 땡히 바게 나다 선지바지 바주 게와 용게 땡 다 용데 니데마 치바데스 다 용데 니데라 양 자이 찬이 사지 니요 바리 선지바게 용데 니데 사지 니요 바리 담보데 치레이잖아 자르자 이게 있나 야스 자르자 이게 있나 야 해바스 닝바테 요출 치체 진주바 해바스 요소 체진주바 해바스나 나야나 요소 체체진주바 해바스 디는 자자 이게 끝나야다 그래지 근데 요출 체진주바 되는데 해바 디는 이게 끝나야다 체진주바 니데 선주바기 용데 니지다 자유 사지 니스 자유 사지 니스 와 다 태근은 담보 자자 이게 끝나야 해바스야 내 다 자자 이게 끝나야 해바 되라 야 능지기 차신이 해바이나 직 베이크 양설지 이게 돼 니종스 담보 안서 백화 강진 바가 아니 이게 양당 사지대 간디간디 아 양사지 이게 니종 왔지 근데 닝바데 처리해 있어디라 쳇버지 예왔네 봤어 백화 강진 바지다 아 이게 그더니 아 나스기다 아 예왔었대 아니 마 땡겨 됐지르잖아 다 자자 이게 그 나야 해 봤어 아 되지고 다 쳇버지 예왔네 봐 대라야 자위 찬 아니 돌땡다 지게니 그 돈이 아니 예왔소소대 아 아니 마 해겨리 도대네 지히니가 돈히히오레 근데 요츠 치체 진주 받대나야 나시가 진주라 뒤비가 체 영원제 해봐다 진주라 못비가 체 라원제 대봐 자유찬이 다 체 영원제나 체 라원제 어 니거니 아 요스테소 대니 사진이 받대가 너무 마땡겨레 대체리잖아 아니 윤딩이지 다 사지 공부 당대 된대다지 다 대고 너 담보 사지 담보 야자 이게 나야 해봐대라 담보 대체리잖아 다 비기 양세지 이게 니종한테레 다 비기 양세 이게 니 좋아 되라 선지 비기 자가 너는 치간데 줘 봐라 했잖아 이게 알 갈니 알 사지 오소여 갈 선지 탐바 오세야 다 치간 선여 봐라 다 치간 너 선거 다 비기 양세 이게 니 좋은 거 그랬어 다 디가 너는 담보 이게 알 갈니 세안 디게 치간 담보 너가 비기 이게 시 장가다 된 거 이게 시지 장이 비지 이게 시라 아니 알르당 깔르스야 야 니여 바레스 비지 이게 시라 알르당 깔르스야 이게 니여 바레스 와 디인들 치강 담보데 이게 시 장이 치강 님바 알르사지 어소 여스야 치강 치강 님바레 치강 님바데 그 강대인 교레잖아 공도 알르 깔르 니여 바가 나니 아 믹슬 야나 셰다 알르세난다 야나 영지 이게 되라 아 장가스기 니바레스 디인들 치강 님바데 그 알레스나 다야나 영지 이게 정이 돼 된 바래 알레스지 어수 예세니

뉴유 국사다리야 도무메다 소셔사버리야 봉하다 봉하고 마히에다나야 호뉴그로기야사버니야 제샤나 와자부 둘롱다라야 고포

우리 리롱 다시기 에 포르구리야 차이 체르가로 충돌세 나 충돌 슈기 대파시 슈유가와 보일지 슈사케사라롱구이 슈미드디냐노리야 카레무나 예보체 마녀

0: 와당 치 타두르노 스피엔 젠제야디 파리시 루카이바지 요디게 뒤에 최희지 군이 이스라엘 시르 네타냐후 아르당 이란 와라 준투 야미 간다 인롱 이스라엘 이란라 니도로 춘차 유도 요구 미히 주바던 체제 이스라엘 전종조로 루주이노 야송 훈지 토르도니 카마다 산이디기 마드엔 졸리 튜니 파지 동주 인히 주바지 세나바 팅디 23조 효차라
1: 난사 고리 찬지자라 사코르티지라 루딘주
2: 이이 람보라 사든바 까나치지 로토조
1: 베젤 로토
2: 베젤 로튜린치
3: 생케나 바조 공감자 다다네 베조 롱천님 체레 콘 칸키 롱천체 부조 로토 효주 뒤추리 시암라 부랑 조조 민츠 칸 아메리카 치켐조소이 좀레 나위 부조 로토로 예소니 부메다 루 다와 나피 다키타 자카 치죠 콩 툰도디 제쇼리 로사히랑니
4: 제제 듄카위 연정자 게 튠바 주카 뉘지 냐와 양고 응엔조 책비 쳔 자지 듄라 힘포 제다 춘와 치 듄니노 샤잉 아챠니니 랑디 우토 저토 토마지 듀토더 쳬동아다 루 제기단 튠바자괴 먼티 장인 토제단 칼린 젠저 촌젠동 데민 보션다 텐신 응엔고 샤제 도낭 시그 치 주 남시 시위 아챠니니 야니도 로야니 지진 로멘다 공르코더 로챠마 무장코더 티게 예치 치지 샤예 아챠가니 치거 샤이 아챠 예빠라 니마 나지 켄가 더노이나 치드 니노 샤예 아챠니니 랑디 우 토존 베당아 바가 우 통고 추신가 더니 뒤토더 쳬동아다 리치 탄테마 제그스데이나다 싱콜절링가 싱콜노이나다 쳬뒤토라 싱카노다 단진지도 아니 리치지다 딘바 제지도 담먼티 장이 고지젤엔라도 칼륜진저 아니 쳬진도 Matilika, Boshendo, the Ni Tinshent Yila, Nungo Shaja Dona Shagrezi Kunga, the Ni Pedang Apaka, Tsiba Juga, Nam Shi Shiving Achanini, Yanya Dozunda, Duda Delicatinga, the Ni Tsi Shaya Achangani, Tsigo, Shaya Achayapa Nima Nazono, Tsiba Jido Gunin Patron, Yanaja Kishinga,
3: the Ni Tsi Jubi Chang Achasomni, Niman Tuk Cham to Song, Dabdazo, Round the Tsi Jubi in the City Tsi Jubi Per Pondono, Tsi Jugu Pag Achasomni, Paya Dunse. 第一人民主区内当有马斯东在七年级爬个阿家阿尼也爬没上个谁年纪了你都走要刺激点着错吧恰巧人民平平对待出了红红大出现家具了多那些把他扎谁都随便能在门教为他们比个他陪着阿爸给刺激一个切阿家说的你们这个钱算起到第二年级的那了送的达旦家的做你的听到你他的陪着阿爸给达旦做不知道第二陪着阿爸给刺激一个陪着出爸刺激一个陪着碰到的脑壳到
4: 等你这年度了没比冬天的鞋切板呢也没学起俺能够学了新碰想你老的三岁就让走你都而且老的如今抢到能够的你也能想学了想学都碰碰门就不如这比这年当年啊切这就定了这款个等你呢他别当阿爸个这把年度了没比冬天的鞋切板呢也没学起这款个但这年度了没比冬天做呢切把这把就行个可是得把送了的也没等到你呢切就抢不过来这款个
3: 等你其他过了些年了，铺路这笔七年当七年啊七七九点啥子款个？等你当到我这里了，啥子没了？跟中国个看不起这酒店，陪着我办的了签证呢。借了单的，中国没去看不起这笔，要借签证做不交嘛？谁不知道自己呢？巴上的铺，签不干净的那边，下街的，吃的弄不起吧？当，自己找的老板谈住这事，老板说的，听有也一起。七年前呢，巴上就个个带那边。
4: 下路就一段时间落着没问题，他陪着我把借了钱从呢，就我看不下去，就得买去你看不下去的这道，准备提了的呢，要借了，吃了说把就忙就得在。现在自己呢，把上的铺签个只的那边，下阶段吃的弄不起吧？当，自己找的老板谈住去吃萝卜，说的，听有也一千包的这道。等你陪着我把个钱把这个了，需要呢，七八松竹鸡脚姜啊，脚竹脚段脚个，你写你送你写。
3: 你个几个来人在看个，他讲了个你个别当阿爸个担心到底学啥个，想了点个咋个刺激个啷个人到底学呢？对呢，他突然间咋个刺激学呢？突然呢，不买大了，大娃阿比七八年学对，觉得准备刺激个，日子变吧，干嘛分着，用处啥没，出去讲些，就完整吧，碰到侬阿爸哈起老多，突然难过呢，把俺们难过的，小把就做对的，人家就做你半年了，都是正常看，啥你不要是你学几，咋你嘛，用处啥没，哪样你不要是你学个，咋大娃，用处去了。

조남초 향나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도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 소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트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키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원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비타 차와시 yin a lang kong zhu xue xi bi ga su zhang gu qi 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qi 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xie mi lang ba na wa wo wa su ji ni da tian qi yu bi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cha ju mi bi zhin gu xi jin yin zhou nam cu gong si ba di na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ju mi bi gu di shi

0: ཁྱི ཕྱད མི ཁྱི ཕྱི
1: ཁྱི ཕྱི མི ཁྱི ཕྱི མི
0: 또 미리 좀 차샤네 알레 딱 속으로 수사 지금 외부대에 라치다 땅 안주 전다 전천사 가지고로 봐 신중 제국에는 안 잘라도 저 다지게 아이디 지금 안주는 견디지다 밤에 어디 돈을 상하래 또 나 좀 붙여 또 잘라되게 막아놨대 뒤다 존안에 내매
1: 넣었습니다
0: 그냥 나다 고주 광해로디 아니 레교제 마 제티 틴마 친비 제티 틴나 친제데 슈고 미겔레 로트바 망고 쿠로친 솔로 쭈께스 데프달고 돈베스 데우나 슈제 로 순주 소니 츠 주유다 안티보르라타 가소레 잘라티게 톤 샤안다 만다 제네 치벤스 민두 치네 파미르 오다 제니네 땅아주 가소레 미리게 땅원제스나 카르네 디게 강고 지게 레파 파메조 시샤다 딘데 제직제게 카메라 딘데 유튜브 안 디강 떠나셔제 안 쉬고 이게 단데 또 디난 차차는 니만 위바 종들스로 다디에 니만 게 슈디게 유튜브 담바 이기나로 니 땅고티 다사지 뇽당 윤로디게 니 빈자셔리게
1: 맞습니다
0: 니 인주전 니 억울한데 빈자디게 유튜브 담바 안에 쉬고 콘조 강부디 이게 지네 주구제 님의 야구매다 남시다 제 안 되게 니 유튜브 고유 담매도 좀 콘조 강고 얼마 배소
1: 맞습니다
0: 안 파게지지 주게지지 담바 이게 니만 게다 무게 소주지 이메디 땡기르샤
1: 간다 길라게데 물로 산두가 조스데 녀마 문소생들이
0: 어 다그라지샤
1: 알라
0: 아슈고 파데 제 조제 두데 바 녀마와데 소르디 땡기 이메 어 디나르 진 벤차샤네 잘에 난게네 장물로 파주 지금 자제 저거 제제 강로 두스 따라주 두스 지금 도나다 딘데가네 다 사실 주마메 진행하라래 잘라먹고 딘데요래 범하게 다 가서 그래 유지로 무디스 아니 딘데 담만 주제네 장가보다 따뜻하게 원자만다 아니 딴데 다양스가 저거 다양딘데 따뜻해 먹고 있었던 봐 근데 대주마 대간데 강버지 대투구 유나메나 상게 레르르디 로카셔나 제비
1: 나
0: 만조디 간데 니마 무바티아세 사지다그란제 장즈데 유제슈고 땅에 중앙고 롤다 진주 땅 주고 사지되게 강로 망졸 강바대도 강로 수수수 막권 권좀 제제 디년유도 밤이단 바제 니슈에 매주 옆라 근데 지유도 자네다 사지디 메세 강부 마샤몰 비디오 좀 받아 이게 참물로 겨워를 자제 고 차트에서 메세 차샤들 이내도 밤 메세 또 저거든 대바 파조 뇨종 지겐데 다 벤차샤네 산뇨종 간부 뇨종 증인들 파종 조종 강로배대 토르베스 차대샤 안테 레지도 좀 반년 말에 빈자가 달리 간부도 또 조뇌비 조뇌 안에 드네 뇌제 마요 공연 녀도 바다 시중래
1: 다다리
0: 가스갈레 사치 또 담 대박에 근두슈에다 다 답거든 조유베 산에들 여봐 정말로 규제제 다디 근제제는 그래 존유네 주만 여부 유나면 팀다 로드 등구 유나면 되게 강로 자제되고 년에 년돈 집실로네 교비 얘도 집실 딱딱한 개인시인 봐
1: 아멘로
0: 년돈 집실로 개인시 개인시자 다디게 강로 파수 깨지듯이 좀 봤다 아주 도대 시장나 차샤는 드네야 직가래 자르고 여배여 자고 매배여 아무튼 귀에 봐 자르고 간지 민두스 사치 도담난 게 우지 고르자 저지도 다 계세라 조냐르비네 다 만조다 파조뇨 전체베 파스도 강이야 어제 냐르스 어 신탄 미

0: 세게 되네 자고 민두스 된제 스컬로 나주데 어도 제제미다 돈베 파제 주제 바카지게 되네 강에 싶어서 줬디야 자약 치스르제 뜻샹다 돈조 돈조를 찾으네다 간주 디 그래 야데 당고다 디 주어유산 더부 지역으로 가다 디 요한유산제 돈조를 녀사슈 단데 조디 사치디 다조 추가소래 다고 자야다 조 추가소래 디 녀윤디 다 순조제 아 디데르 산르스 코소
1: 노소
0: 아 도체체 당 당고 좀돌다 봐야 돼 야냐 산슈엘 당한 좀 마음 발티 조는 도수인 게세 소모도 비네 만도 되다 요고기다 언냠리체 선티데치 수인스 종돌 슈 샹슈 슈고 되게 그나는 배 저진데 나스 아 그래서네 강부터비네 고다이네 레라 야디 추디 고르발 안 추디네 추디마 티처베 주의 응기다 되게 강나 좀 아티시샤가 말아주게 난 자르르데 드바카스갈 예산슈 지뜻바 자고지바 강에시고 제기 아니 자르고제바 응은 몽구테 다티지 망하스도 갈 아니 단디데 들주우주다 드바카스갈 예산슈 쇼원화주 세든다 드나 강갈 저제제티 간다제네 그그레스 노 코나남베게 자르고제야디 단트서 몽구도 코나남베 마미타나죠
1: 노
0: 디처브 제데 아사체 차고라 되게 제다 되게 강로 제스티게 띵제 안무에서 고난한 바스웨디 뭐만 고스테고 되잖아 나 저 도움도 관 아 도스도 제제었다 단부터 마 직수스 삼바티다 니네티 간라 다 그래서 디상도 제 제초베 조진되게 담으로 답디자 그냥 아래다 심나네 직가서 그랬다 밀리터벤 제부디 민수 아산사라지 데르지 산촌라 데베장 단데 이근 고투네 단데버돌로 라추즈 친구기 아 주이나로 차샤네다 지네 산네스 쇼한다 드바가지부 카게다 데데 강로게 갸교다로 몽고탑제제 다르코라 차샤네다 라키에츠난다 코레 네단디 데미세 차장우 야고 차스
2: 那是那是个。大大姐姐孙一辈林七的呢，白酒龙七年七来空看给龙七家，俺当俺就别休了一辈林七的嘞，俺当七空手将他苏个我村没去单居来的，虽然俺长女家初期认得不大。 Dada Chiran Bhe Tha Chia Lambur Shio Dhe Ghen Chia Chha Tho Kho Wien Ghen Sen Da Nyo Na Tho Pi Chon Ri So Long Ka Hyo Paar Dhe Dhe Jia Ki Sen Ki Nang Da Nyang Shio Na Wa Phe Da Daga Chi Chia Ju Bhe Hyo Lan Ramu Ngon Si Ga Dhe Hye Chun Yue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대. 가 전부 했고.
1: 우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무 해. 어지
1: 뭐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타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지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쮸브잔라 로브정 샤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모 여다 천안자 다다 니심빌린 첸티나 뷰종롱 칭닝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ང་གི་སང་འཛིན་ཡིན། 七七,对头的安全连前年班,格斯学, 向我们听安全连前年入。
3: 西比综艺

0: 버지 용단 넘블링 체 넘블링 냠낭 버지 토로 꾸니니 다다 세기 반다나 버종 농신 인신 리공자 컨게 농신제
1: 让世界倾听西藏的声音，让西藏感受世界的脉搏。您正在收听的是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话广播。
2: Tibet Radio and TV Station。
3: 除了那么做，将来这支企业比如一点呢，也嘛各张求专辑单位，总比狼些再入企业比如一点呢。如一点以前个专业加起了南端设备，新竹区一级单位人头。如一点旁边补充了姜伟，在我村一东部为如一些人啦，该间当罗密瓦尔街在省村一东部为如一些将人。长日远路泡沫区普米瓦尔街基层村一东部为在一些了自行月，电脑建筑零几年总比狼些建筑七八地头出比相当有不小。

0: 야, 보모.
1: 오.
0: 알아래 제도 거기도.
1: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0: 야야야.
1: 야 아고 제도.
0: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들었지.
2: 나 저기.
3: 저기 저기.
0: 세향 음악에.
1: 요요. 세향.
0: 소지께서.
1: 요.
0: 주마제지.
1: 주마제.
0: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거 뒤도.
2: 보모들 루샤자 저지.
1: 요요.
3: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저기서 제.
0: 오, 진짜 힘벌었고. 저거 가자. 대체.
1: 요.
0: 다 제대로 도마테네. 다. 자. 죽자 제단계.
1: 요요, 그게 제단계.
0: 네.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1: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2: 저기 뭐 서로즈.
1: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와래. 출라이드 말래.
0: 쇼마 쇼마. 도대 갈파 뭐히 정나 싫어. 매팅으로 따서 열이 리랭이에서 정도 쳐쳐.
2: 그들의 마음에 보모 조지 될 때 좀 그거. 여기 뭐 선크리티 삼아 뭐 보는 요 산툴마.
3: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0: 졸라 저 쳐올 거. 다 팀 어째 로초 길팅 도모 돈을 들이. 들이 거기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저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들이. 로초 길테 담보리 거야.
3: 제제.
2: 레티티 삼아한테 사투 저 제일사. 대산다 올리면 대 삼아도는 데 졸라 아니요. 그러 졸라 말에.
3: 제제제 다 거기 조지 들이. 사투 좀 보더랜드라. 더 졸라야지.

0: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2: Jachiwi Sinki Namba, Nan Bejong Longti Nintin Likung, Longti Litin. Santa Chichi Lin Tsinko, Ligin Lozani Mayin. Tini, Lontun Goma Gana La, Ani Sinjiba Yunga, Zomba Tanja Wiga, Ani Yungde Dan Jelde, Ani Sinjiba Gana. Tini, Gisu Chiga, La Soba Teso Jukorni, Nga Soma Ndordiji, Hiba Tendichiri. Ani Tia Dan Jelde, Lontun Goma Gana La, Nga So, Yang Sanghi Shari, Tini, Chua Nying Raboji, Goya Bari. Tien dhiri ta lontun dhug thoma la ane kong chua tini ji kore ni dhordi ji ane masahi zo ji tini. Ni chua thambo dh kaan re se dhila ngen chi ji kipa nam ji ane tuen ji zeyo bhi kasa la ane tuen ji ji wala miksal gu zomba tanja se ni tenri kita si ji zongi bhi ki jensen dh kandaji re se dhila miksal gu giba kandaji wabar re se a dheri. Shetan ka la ngan zo tam ja wa se yana ki lan ba se ya te ngan so da bu ge shetan ge mu ju ma ani pa ba ge zon da bu jin na te so ge te ni ten da kan ya zhong wa ji ni de ji a te ni par dan de par sha ji se ni ni tam cha ji ge na ya ani de la de zam ji ngan so cha ju da bu ji se ge na ga bon da bu ji cha de ba re wen chang ta che den ji ki ba che den ji te ni ngen ji ji da pen da la su ba ten de ji si ba tam ba te so ge Ani ma ten chi ten zhe yung pi ka sa la, ani nge la, ani zomba tan cha wa ke tsik ke pa te la, ani misa gu pa chenpo chi ta, te la ani chan ju sha ju yo di pa chi cha te re se. Te jen se ka re se na, tamba ma mo kin che ma she la se ni, ani lo bin lo zhe ke sun pa na ye chi si pa tamba te so ke, ani ten da gang yung ma yung nga zo zhe par sha ji yin se ni, kin ten zhe ma re se. Ta ja ka si lan zhe na, ani te rang sun do ge na ya. Ani tam jati ngen jir shibiki chidala, mbetsur shigiresi ya tiri. Tien dira ta, kandar temi sambota, kuriya shibi tambaji chadiyo pa yinza, ani peji ta, igi gi joa, sanjiba gi yungten den, dariji tsamji yinza ni, ani kongo la yinna, zomba tanja kwe pa yinna, ani tela teni, tenji din zayu bi kasila, tela pardu chibiki gi, ta lelo la soba teso teni, doba. Teso la ani chese sheni, ani tenji din lipar jindra tupi giba yoresi, tien dira ndor dina, zomba tar shimbi giba yu bari esi, di giba kosh. Tene nyingba de chere esi na, ani ngen che je tene cede ge kipa tesu genze bi ki tenji tesu la, ta gisu chi ges, tenji gisu chi ges ya ji, ani yu bari esi. Tene dira ta, kasi baba suji ba ge yung de la, gisu chi ge de kanay na chere esi ba yena, shir gisu chi ges ya de, jueja tang, giba tang, nyingyu tang, njirwa se mo, de ye la, gisu chi ges ya ge. Tene dira ta, suji ba ge, Gisu chi yegi nana tambo jueja ta kaare se ba yin na ta yegi joa hiba sha hi sumba nang yin ani tab dezi shi yaba na yegi joa re ta kase si shi yaba na sanji baga nana ma hi jiga ta yangse ji yewa dan che nanyin su su ga namdang dan ani che ge ta dradengi jo su la su ba ta yegi joa te so te ani yung da ga jueja cha de ba re ani guba kaare se na ten re ji yung zabi guba kaare se na ani ta yung nari ji Zamba tela teni, ane pe kanchin baga ta, ane yegi ki joa te sola momon baga, ane hirap topi che. Ta zo te, sanji baga teni, jinju dan rewi ka, ane tenayi ki jotsa la soba te soda, ta liparar ji, ane hibi che ta. Te so lipar hibi ki hirap topi che ta res. Ane nyingi te kaan resa na, te da pe yegi joa te lipar hibara teni, ane nga zo pe ki yegi todori yubi ka ta, ane deni sanji, teni te so shenji ma lo ba ta, to ba ta. Ani degi jeje labasana nyansana nse teso lipara ji hiba. Oda tenri gita giba yuwa res. Te jere jena nyingish. Ta nrewaan rabo te nyingi te giba la rali pa ta. Giba te ani jeja la rali pa. Ti sharina ani jeja ndala. Ani beso chenpo goni ndala chenye je ndala lojong je. Oda tenri ji chate pa res. Tiindila ngama ngama ani shima shima ki jenra po ji chate pa. Nga shila chere jena ani tenji nrenjung ka. Nrewaan dere ji yuwa te. Ata yunduke gisu chi ki te o tenri jere se. Wata deso te, ani sahi ku korshi. Tene ta tering kasi baba ta nganso ma chiji ka nande te, ta zayi chani nganso ma hiya ka yung te sanjibaga zawa chadi yore. Ta sanjibaga zawa te, ani nreba ka nani, ngachi yangji tribi doji chogun zebi liki jenbi wangboka domzhel tena ani yanni nga zuma ani hiji tenzhichiri ten yindira ta sanju paga tini chuji tang zomba tangja desu soma ten nga zuta gondi son sambari ten yindira ta kandar ani liki jenwangka ani tan chuji tang ani zomba tangja ten yin ani hordala nga zuma ta deshi ni jihiji chi tini liki jenbi wangboka 아니 취재 때라 담보도 치르잖아 리저게 지토니 취재 지어 봐. 되니 아니 베랑게 토니 취재 지어 봐. 아디들 끼리니 그 토니 취재 지어 봐. 다 리저게 인 취재 때 나몽구르 멘즈 고샤야스 나몽구르 멘즈 고카야스 다 고카야스 나 주스 고카야스 야데 나몽스 야데 샹사베 데 구루스나 라막 데 멘즈 고카야스 디라 아니 냠베야스 야스 야데 디카스라 라크 데 디인들 다 라만 냠베야라 샹사로스 나만 자야나 샹차로 히비데스 어디네 제즈 냠비야 히라지 상주 제즈 냠비야라 아 아니 쳐봐지 봐 근데 이차 근데 베개기 주제도 처리해 있어야 되나 라만 초다 이르메비 냠비야나 귀또 니스야 어 지금이 근데 베개기 주제시 아 나 라만 초 히반디 가서 라만 초데 자이 차니 아 다 코로나 동아 린데 지바 아 그 돈이 아니 가든 지위 그 라만 마보 여바리데 셰다 아 아니 다 베이지 다트에 라서 반 타니 리니 라서 반 데소 그 차니 코로나치 가든 초도 치와데 코랑 그 코 응어지 라마 다마 바드라스 얘는 응어지 취정스야 돼 얘들은 가서 니 가서 라마 조스야 돼 응어지 다마 바드라 아 고알레나야 리디오 라마 초당 아니 이어 메비스 다 응어지 라마 치주 잠부 초당 그순투 강그 차니 아니 이어 메바 아 찍다브르 주비크 아니 제진 잠비야 돼라 기바르토 진스 고스 기바치부 고네테라타니 샤샤진스야 딘드르 디카슬라 라마다 하빌라 제진 냠미야 모예미 그 토니 아니 텔라타 너바 샹츠 이렇게 된 리그치 이리 뭐야 딘드르 냠미야 기토 니스 또 기바데 느비키 된시 디스키 나스기 니 기반데 니다는 디카슬라타 하치스 또 니 추샤진스 딘드르 디 올라타루나 하마거든이 제자 시자 하마지 여바데 나스기 니 기반데 안 랭겨 나중에 니데 니다 찬조 라지시 뜨니 아니 치세진세나 아니 퇴밀리히 선집이 니모도르디 히바샤세니 아니 로벤 퇴미 베카와 강진 바거 아니 이게 시보 로벤 퇴미 그 제비거든이 리히 아니 선집 바거 용데지 닝보 아 뜨니 쪼니 데서 소마데 아니 시 노르디보고 고니 아니 마 히바샤진세 아르디니 니그 히바샤세 아디다 공그 귀뜨 니히비까지 뜨테니다 나신이 그랬더니 샤와니스 샤딘이 버다는 나스기 니히비가 니단데 아니 찬절 말 어디인들 니단데 아 샤왕가신이 버기를 찬절 클라지라 안주 말 어디인들 아 단 취지 때 너나 아 아니 리자교의 취지 다 백의 취지 니데 취지 시바데라 데니 아니 코랑가 마찬지기 리히 준비 안 보세요 아니 용달라 아 아니 아 간에서 그러고 다 바실라서 바데니 메뉴 그때 그 기바야 바리 와 취지 그 기바데 좀 말아 바치 문제 있어 들어와 데니 데인 차나 퇴밀리히 선집이 닝보 노르디 히바르 샤세 니가 지가 니요 바 다 데 강레 세딜라 자위 차니 좀바르 단자 다 좀바 단자 띵게 나나야 아 아니 히지 샤자 고는 니바르 네바 데 고세니 닝아 메노만 소마 나이 니봉 아티니 니테 띵진도 그 지지기 닝보 아 강 히지 그데 도돈라 버테 아 아티니 니그 노나야 퇴데 바 띵는 니봉 니데 단 제비 아 좀바 단자 세는 느기요 다들 간리리 세딜 테밀리히 선집이 니몬도디 히바샤세야 니그노 강자지 윤도지 드니 난덴라보 도도도 간리 세딜 아 단주 꼴라야 마인바 니앙아 꼴라야 마인바 데조르바 꼴라야 마인바 자위 차니 로비 테메 근제비게 베지 다르지비게 리히 자와 선집바가 아니 니보 덴디그노 마히지 인세야 드니 선집바가 니보데 아 니보 니데세 어디 대차디오 아니 짬바 단자 여기 치드 가르드니 니몬도디 히바샤세야 아니 히바샤세야인데 좀바 단자 사르시비 측지랜도와 대인들다 도도히 야바이나 테메 삼보다게 잠비기 윤 순집바기 닝보 대 다 닝보 그때 가르잖아 아니 이게 그 예와 아 아니 측체 좀 오 측체 난장 아니 측체 대소지 자단 대인지 죽바 라소바 대소다 니테인다 휴대 간데 간데 여바 대소대 아니 친도 뒤보고 거니 대 자체 그거니 이 마히지 대 자체 보데 친도 되고 너는 말디니 아니 사브로시니 아니 히지인세니 아니 단지바스 다 단자위 기바테요 아 나조 공거테니 선지바가 짜가노 좀바 단자까지 기바테 기바 지정리 데 좀바 타르 준비게 아니 기바디 요바레스 어디들 너처리세들 딸리히 지왕거 아니 취제당 아 다 좀바 단자니 이거 너디지 아니 ཁེ པ དེ འདྲི ཡིན

아야 되네 다 선집하겠다 용이 너만 준도 있으라 다 토마 개발레지 데 파르 개발 용이 되기 바게는 다 선집하지 파르 개발 용이 돼 다 용이 니데 마 집아데스 다 용이 니데라 양 자이 찬이 사지 니여 바리 선집하기 용이 니데 사지 니여 바리 담보데 처리했잖아 자르자 이게 있나 야스 자르자 이게 있나 야 해봤어 닝바테 요술 치체진 주바 해봤어 요술 체진 주바 해봤어 난다 야나 요술 치체진 주바 해봤어 디는 자르자 이게 끝나 야 그래지 봐 근데 요술 체진 주바 되는데 봐 디는 이게 끝나 야 체진 주바 니데 선지바기 용데 니지다 자유 사지 니스 자유 사지 니스 와 다 되고는 너 담보 자르자 이게 끝나 야 해봤어 야 내 다 자르자 이게 끝나 야 해봐 되나 야 낭지기 차신이 해봐 얘나 직 베이크 양설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